0: 내는 것 같고. 나이
1: 금이 밤은 기싱은 나네 무사가 밀린 것 같아.
0: 나이 아니 뭔 게 나고 아니요. 바깥 히니힐 아니 뭔 거 못고.
1: 저기 뭐가 뭐 이거.
0: 나이 나이 없고 나만 뭔 뭔 이거 뭔 쇼고 없고.
1: 너 왁궁 마 잉아이 궁 아얌 몽 라스라신 구형 렉모 사와가 너 막 이너르테 잔 다일 알람 꺼 너 막 마타갈 뇨 낭 기나가 와도 너 보이프렛 모
0: 다이 인디 포 낭가가 말이 보가요 도미길 나 보가요 다이
1: 이까와 도미길 잔 가라 나 파가는 디몬 바다가 대답앗 랑 박이나 방안 꾸레님 박이기 말한 디모
0: 다이 사와나 보 사와나 보자
2: Papadudot, nagbago ang lahat mula ng pagsamantalahan ako ng sarili kong ama. Hindi ko mapaliwanag sa inyo pero pakiramdam ko noon ay masisiraan ako ng bait. Pero bukod sa sarili ko,

0: 내가 시원하게 말해줄게. 입자마자 차가워서 더위 순삭. 몸에 붙지 않으니까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 시원해서 소름. 시원해서 시원서커. K2.
1: I'm an all-around media personality. Of course, I read books. Because not only they gave me knowledge, but they're also a form of entertainment. What you're seeing right now are few of the best-selling brands of GSCA Kent Media. At iilan pa yan, marami pa yan ha. Basta, hanapin nyo lang ang logo na to. The Philippines' leading premier number one awesome publisher, GSCA Kent Media. Because reading is indispensable.
2: 브이케어 들어보셨나요?
3: 브이라인을 위해 내가 바꾼 건 딱 하나. 트위스 어데이 니아르.
4: 어떤 거 볼까?
5: 눈물 펑펑 쏟는 거.
6: 아니야, 도파민 팍팍 터지는 거.
7: 그냥 우리 각자 보자.
8: 취향 타는 순간은 가볍게 톡 털자. 취향대로 마시는 16가지 콤부차로 상큼하게 한 번, 건강하게 두 번.
9: 하이 가이즈, init na init ng panahon, mapapagod pa pagkatapos maglaro ng basketball. Iniisip niya ano-anong dapat na inumin ito. Eto na lang, uminom ng Sinsis Lime, ang soda drink na may lasa ng lime para ma-refresh ang iyong lalamunan at ang iyong katawan. Fresh, di ba? Sinsis Lime, nakaka-fresh talaga ito.
3: Naman hindro? Chugol ko gata.
10: Sigum yung setsuji?
3: Han sette?
11: Jumman shulka?
12: 그럴까?
13: 한 세트 끝내고 가볍게 톡 털자. 기분 좋게 상쾌한 바르탄산.